승천탐제기돈 승천탐제기돈으로 마음을 아직도 높게 섬기는 철당들이 눕는 사람 성기 중간되는 척대 성기 척대 토랑 왕이 못했는데